쉬고 싶어 너 위한 쉴 그냥 슬픈 눈에 흘러비 되고 싶어 부딪혀오니 난 되고 싶어 포근한 이 매일 쉬고 싶어 너 위한 쉴 그냥 슬픈 눈에